0: 我虽然不懂刀法，但是我会看啊。当时您是不想看他见血，可他呢招招毙命，那你想你让他不让，那得差老远了吧。
1: 不管怎么说，霍老是条汉子。
2: 조사 작성 수행하겠습니다.
3: 곧다 자그래.